0: 해보니까 붙어하나
1: 세리
0: 미리지
2: Mano, Ferry, qual é?
3: A zona tá sob o elume. Bunga vem com.